0: 싫어하는
1: 게 이렇게 그 들어와 있으면 무슨 생겨? 나 거기다 진짜 많이 그러면 돈 벌어요, 그만둬. 한 시간 살고 갔어.
2: 오시. 시간이 나서 다 지금 내가 보겠습니다.
3: 非常好的节奏，好吧。如果是短的，冲下去就行，反正他拉的就坚持，好吧？但他对这节奏没问题，没问题，他这节奏没问题，非常。